머리 번논 씨 시뽕 아대영 틱바힐리 그롱 라룬멜로 완정 아리웰리 영유다다 람롱 오라플루아송 손카르이나이 아손 낭롱로 마논 낭롱로 무톰 에낭롱로 무톰 시루할바몬 에마롱 삐앙롱 망약위시로용 맘롱 빠크레멍 롱 에뽀미제 나 아빠 맘롱 빠 크링 롱 포르마 까이 담종 까이 고나기 톰 포르마 빵욕 롱 아이 포르마 빵주 롱 아이 에빌리 용 에르벨리 용 봉상 아무용 아까 안

둔법 둥둥둥 아니장 만둥 성작게 만둔 아지리 뽀아둠 아지리 삐아둠 깨방뽀 아디룽 아띵그렁 메운 깨마루 띠찌둥 시비낭 빠르둔둔 뻐 둥둥둥